말총공예,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

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두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초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초응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

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

사실 제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러서 새로 짜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제 작품의 완성도도 높여주지만 저의 삶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는 약간 생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밀란 디자이니크에 갔을 때 주제가 이제 램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조명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 작품의 형태가 둥근 구 형태가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흰색의 말총 기둥이 있는 형태였는데 말총이 이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그게 전구처럼 마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작품을 밀란 디자이니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0: Tonight on Japan Hour.
1: Barinda!
0: Let's join Glenn to Okinawa, the Yayayama Islands.
2: Okinawa no kashi kara tsukawareteru kure desu, boat desu.
0: Where population is only in the hundreds, with only one student in the third junior high. Experience the magic of Okinawa Tropical Islands. Japan Hour, tonight on CNA.
3: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no fuel surcharge from 216 Singapore dollars. And IHI.
4: My father growing up, everyone knows he's a very funny person, but there are times when he's strict.
5: People always mistaken. He must be your grandson.
6: What happens when you have to spend time alone with your dad, with no distractions?
7: You are funny, but you also like rule with your iron fist. You destroy the Xboxes.
6: It's Just Us, Dad, tonight on CNA.
8: He don't want to see anybody. He's afraid to go out.
9: Across Singapore, a growing number of youth are isolat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re at their wits' end.
10: It is really very heartaching that a child stays inside a room, not talking to me.
11: We went to see the psychiatrist. The psychiatrist said,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for your son.
12: Since November 2023, he has locked himself up.
9: What made them withdraw from the world? And what will it take to bring them back?
13: What I want to do is be able to go out alone instead of having companies, taking the train and buses alone. But I do not know how I can overcome that fear yet.
11: One day, I'll be able to open the door with my heart.
9: Shut Down. On demand at cna.asia.
14: 제 작품이 유명해질 거란 생각은 사실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말총공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화니까 그 말총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감 자체는 사실 충분히 검증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을 때 더 아름답고 많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5: 다혜 작가님 그 아름다 그 에스테틱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14: 행잉할 때
15: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그 머티리얼을 얘기했을 때 말총이 굉장히 딱 아 말총하면 뭐 갓을 만든다든지 그 기본적인 그 예전에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작가님의 작품은 그거를 다시 현대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14: 만약에 부조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뒤에서 판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15: 작가가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It's an extension of my soul. Yeah.
1: Oh. 아,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말총으로 작업하고 있는 정다혜입니다.

말총공예,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

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두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초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초응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

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

사실 제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러서 새로 짜고 새로 짜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제 작품의 완성도도 높여주지만 저의 삶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는 약간 생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밀란 디자이니크에 갔을 때 주제가 이제 램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조명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 작품의 형태가 둥근 구 형태가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흰색의 말총 기둥이 있는 형태였는데 말총이 이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그게 전구처럼 마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작품을 밀란 디자이니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0: 이미지가 있었다면 작가님의 작품은 그거를 다시 현대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1: 만약에 부조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뒤에서 판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0: 작가가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총공예,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

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두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총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

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

0: 사실 제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러서 새로 짜고 새로 짜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제 작품의 완성도도 높여주지만 저의 삶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는 약간 생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밀란 디자인위크에 갔을 때 주제가 이제 램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조명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 작품의 형태가 둥근 구 형태가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흰색의 말총 기둥이 있는 형태였는데 말총이 이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그게 전구처럼 마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작품을 밀란 디자인위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 빠른다!
2: Let's join Glenn to Okinawa, the Yayama Islands.
3: 오키나와の 昔から使われている船です。ボートです。
2: Where population is only in the hundreds, with only one student in the third junior high.
4: お願いします。
2: Experience the magic of Okinawa Tropical Islands. Japan Hour, tonight on CNA.
5: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no fuel surcharge from 216 Singapore dollars. And IHI.
6: My father growing up, everyone knows he's a very funny person, but there are times when he's strict.
7: People always mistaken. He must be your grandson.
8: What happens when you have to spend time alone with your dad? With no distractions.
9: You are funny, but you also like rule with your iron fist. You destroy the Xboxes.
8: It's just us, Dad, tonight.

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총공예,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

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두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총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

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

0: 사실 제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러서 새로 짜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제 작품의 완성도도 높여주지만 저의 삶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는 약간 생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밀란 디자인위크에 갔을 때 주제가 이제 램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조명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 작품의 형태가 둥근 구 형태가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흰색의 말총 기둥이 있는 형태였는데 말총이 이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그게 전구처럼 마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작품을 밀란 디자인위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 'This is a machine that's meant to clean, but how clean is it?'
2: I put my and your washing machines to the test.
3: As you can see the design, yeah. Water easily pools up there. Yeast and molds love moisture.
2: For this episode, I tear apart one of them to show you where more gunk is hiding.
1: Wow, this one is all round.
2: How clean is your washing machine? Talking Point, Sunday on CNA.
4: Do you know there's a river in here?
5: No other country can let you see the bottom of a river.
4: And what was around the bend?
6: It actually swerved 30 degrees to the right.
4: What's natural becomes surprising.
7: First time I see water.
6: First time, right?
7: Clean water.
6: Yes.
4: Our rivers were once open waterways used for hard work and tough living.
8: The river's location made it ideal for traders to moor their vessels under houses.
9: And as the population grew, the rivers became dirtier.
10: Sometimes you will find dead body.
11: Whatever you do, drop straight into the water.
4: A source of stories about predators and prisoners, of life and death, and brave endeavors. Now, the rivers are hard to find.
5: The source of the Singapore River is actually further west.
4: Take a ride back to the life and stories of our lost rivers. Watch Lost Rivers on demand at cna.asia.
12: AI at work, career boost or threat?
13: It takes down the walls, like the barrier to entry became a lot lower.
14: 这边就感觉随时可能会被替代掉，因为大家这个一学就会嘛，所以压力还是有点大。
15: Plus, the skills that matter most in an AI world.
16: When you upskill yourself, you can do more valuable things with the same amount of time.
15: On the new look Money Mind, Wednesday on CNA.
17: You're kind of putting your money at risk if you are planning holidays in that part of the world at the moment.
18: We are flying through Hong Kong because we know that it is a safe way to travel to London.
19: Southeast Asia is still safe haven. The tourists will find a way to come.
15: The new reality of tourism in the shadow of the war on Iran. Wednesday on CNA.
0: '말총공'의 장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때 석사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게 석사 논문으로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유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작품이 유명해질 거란 생각은 사실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말총공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화니까 그 말총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감 자체는 사실 충분히 검증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을 때 더 아름답고 많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4: 다혜 작가님 그 아름다 그 에스테틱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0: 행잉할 때
14: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그 머티리얼을 얘기했을 때 말총이 굉장히 딱 아 말총하면 뭐 갓을 만든다든지 그 기본적인 그 예전의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작가님의 작품은 그거를 다시 현대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0: 만약에 부조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뒤에서 판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14: 작가가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총공예,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

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래서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두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두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초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초응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

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

0: 사실 제 작업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서 하루 종일 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러서 새로 짜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제 작품의 완성도도 높여주지만 저의 삶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는 약간 생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밀란 디자이니크에 갔을 때 주제가 이제 램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조명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 작품의 형태가 둥근 구 형태가 세 개가 연달아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흰색의 말총 기둥이 있는 형태였는데 말총이 이렇게 스스로 빛이 날 때 그게 전구처럼 마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던 작품을 밀란 디자이니크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 아시아 First, we examine the friction points between two economic powerhouses, China and Europe. And the bloc is preparing to host the top officials from Beijing amid tensions over trade, market access, and Russia's war in Ukraine.
2: 말레이시아 is drawing billions into the infrastructure behind AI.
3: We are building AI factories.
2: With plans to be a regional AI superpower.
4: We're building AI that understands Malaysia.
2: But with protests from locals.
5: Jadi di mana yang akan menjadi prioriti keutamaan sama ada masyarakat ataupun pihak industri.
2: And huge demands on resources.
6: The data center consumes two times the electricity of a city of 300,000 people.
2: What stands in the way of Malaysia's AI dreams? Insight Thursday on CNA.
7: Singapore, you've heard of it.
8: But do you know it? Next on Singapore Hour.
9: Follow a fine dining chef to her favorite late night eats.
10: You know there is good food when they only serve one item on the menu.
11: Step behind the scenes of a Singapore showstopper.
12: In essence, the Super 3 is fairly basic, but right on top is where the secret lies.
9: All this and more on Singapore Hour, Friday on CNA.

0: 제 작품이 유명해질 거란 생각은 사실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말총공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화니까, 그 말총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감 자체는 사실 충분히 검증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을 때더 아름답고 많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다혜 작가님 그 에스테틱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그 머티리얼을 얘기했을 때 말총이 굉장히 딱, 아, 말총 하면 뭐 갓을 만든다든지 그 기본적인 그 예전에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작가님의 작품은 그거를 사실 현대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0: 만약에 부조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뒤에서 판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
1: 작가가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